0: 뭐야 그의
1: 멜론웨이
0: 그의 연수하기 멀쌍하게 불안 고파 세 바프에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 loué
3: Radio Télé Humilité Radio Télé Humilité 95.7 FM Stéréo